0: 영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안 I'm a savior 내 걸어와도 변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It's powered by AzuraCast, the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that makes web radio simple. If you're hearing this message, your station's ready to go. Just add new music.
2: We are Nile FM.